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일본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 메달수인 218개를 웃도는 성적을 목표로 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이번에 20회를 맞이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1958년의 도쿄대회와 1994년의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종목이 진행되며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5,000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본에서는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 선수단의 이노우에 코세이 단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히로시마 대회에 218개를 웃도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비 억제를 위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박시설의 일부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항구에 정박시킨 크루즈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모델 케이스로 삼을 생각입니다.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립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의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군사 거점을 정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 미국은 북극권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합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며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닐센 총리는 합의는 그린란드의 이익과 국제협조에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동일하게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등 일부 언론에 미국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린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이라며 영국적인 출입권과 기지 설치권 그리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18일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실무 만찬도 포함해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2025년 처음 열린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모태기 외상은 중요 광물과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촉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조선 대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18일 필리핀 당국의 선박과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충돌해 양측이 비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팔라완주 앞바다를 필리핀 당국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국의 선박과 충돌해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측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중국 해경국이 의도적으로 충돌해 필리핀인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의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 가속해 부딪혔다.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해상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지난 7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국과 필리핀군 승조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어 필리핀 측에 두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상에서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타이완의 연안 경비 당국이 500톤급 순시선을 처음으로 필리핀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의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순선은 퇴역한 500톤급 순시선 한 척을 필리핀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순선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있는 마샬 제도와 팔라우 등의 선박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외교 관계가 없는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순선은 앞으로도 해양 연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더욱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0: 선박과 조사선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당국 선박 간의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여해 해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력 공격까지 가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수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연대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청은 미국 FBI 등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북조선의 지휘하에 있는 사이버 공격 조직의 활동을 밝혀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청이 18일 이름을 공표한 북조선의 사이버 공격 조직 워터플럼은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과 미국 FBI 등 여러 국가기관의 공동 수사를 통해 활동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각국의 IT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헤드헌팅 등을 가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기밀정보나 암호화폐를 훔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등의 해외에서 타인을 사칭해 IT와 시스템 개발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북조선이 이들의 수익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플럼이 관여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적어도 17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미군 주체로 9월 초까지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해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로부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대화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これ,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0: 연주는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聞きに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行きました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聞きに의
0: 원형은 동사
5: 聞く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聞きます에서
0: 마스를 뺀
5: 聞き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
0: 라고 한 뒤에
5: 行きました가
0: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겨, 도코니 이키마시타카?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겨는 오늘입니다. 도코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4: 하라주쿠니 후쿠오 카이니 이키마시타.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후쿠는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5: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을 たくさん 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아,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2: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 저희 하나카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한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올해 8월에 한국어를 배우는 참고서를 일본에서 출판하신 분입니다.
1: 네, 네이티브가 사용하고 있는 실전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을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한국어에 접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활동도 정력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을 공저로 출판하신 마츠모토 유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유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정말 대단히 환영합니다.
2: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마츠모토님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저희 청취자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겸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0: 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정부 GKS 장학생으로서 선발되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반 사단법인 코엔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토픽과 유학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역이나 번역, 다양한 한일 교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유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더군다나 이 한국어 책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출판하신 이 마츠모토 유키님에게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알려준 K-POP 그룹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도 담당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수업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점도 한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독학하는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유학을 권해주신 뒤부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아니, 2년 사셨다고 하시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발음도 네. 너무 좋으신데.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한국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웠나요? 좋은 무슨 공부방법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0: 네. 처음에는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사서 기본적인 문법을 독학했고요. 며칠로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서 하나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신조어로 얘기를 하자면 최애라고 하죠. 최애가 올리는 글이나 메시지를 직접 번역하면서 모르는 표현을 하나씩 찾아봤고요. 특히 도움이 됐던 이건 최애가 나오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들리는 소리나 상황을 바탕으로 표현을 추측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네. 저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끝나지 않으시고 일본에서 올 8월에 공저로 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 아,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번 책은 사전에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신조어와 표현들을 담은 책인데요. 신조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 듣는 단어나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면 그게 신조어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힌트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실제로 써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네. 네. 정말 이 말 하나하나를 사전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이 말을 사용할 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감각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0: 네. 신조어는 뜻만 알아서는 자연스럽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같은 단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단순히 일본어 뜻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인이 그 표현을 쓸 때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사실은 이 교과서나 이 사전에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쓰는 이런 말들이 이제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이걸 모아서 더군다나 설명하고 소개까지 하는 책을 낸다면 엄청난 그 실력이신데 이런 어떤 것에서 이런 재미나 묘미를 느끼셨나요?
0: 네, 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보인다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책에 자만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시대 시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현대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까지 자만추라고 줄여버린다는 점이 신조어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만추를 하시나요?
0: 네, 저도 자만추입니다.
1: 네, 네, 최와의 자만추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공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한국 공주대학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신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유학을 하시고 왜 한국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0: 네, 저는 2023년부터 유학을 시작했고요. 유학을 하고 싶어진 계기는 대학교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유학을 추천해 주신 게 처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해도 계속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해서 유학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토픽 6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시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신 덕분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범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주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는 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도 공주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그쪽으로 되게 유학을 가시는데 공주대학교로 가셨나? 아니 물론 저는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공주대학이 교육학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공주로 가셔서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가신 거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공주라는 곳 저도 사실은 가보긴 했지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0: 네, 본주시는 백제 도시라서 역사와 지역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도시예요. 공산성 같은 세계유산도 있고 밤이 유명해서 밤파이나 밤라테, 밤마컬리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꽤 있었지만 일본인은 많지 않았고 제가 유학 입학한 당시에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유일한 일본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주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뭐 저는 본주에서 들었던 말을 빌려서 한 번도 안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2: 네.
0: 그만큼 다시 찾고 싶어지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2: 네, 완전히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 공주에서 생활하셨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0: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본주 시내에서 버스킹이라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본주시 청년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침 참가자분들 중에 공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함께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타임 트래블을 주제로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일본 노래도 불렀는데요. 특히 한옥으로 둘러싼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공연했던 분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본주에서 몇번더 공연을 했습니다.
2: 아니,
1: 네.
2: 버스킹이라면 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인데 이게 보통은 굉장히 실력자들이 하는 건데 원래 노래를 그렇게 음악 활동 모르게 하셨나요?
0: 저는 음악 활동 같은 거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국으로 취재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였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1: 네. 그럼 버스킹 할 때는 일본 노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 노래를 하셨나요?
0: 네, 그 한국 노래도 해봤고 일본 노래도 해봤습니다.
2: 네. 아니 근데 연 취주악이랑은 관악기가 대부분인데 연주하시다가 노래까지 하셔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1: 네. 그 어떤 일본 노래를 혹시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0: 네, 그때 제가 유학한 당시에 굉장히 유행되었던 그 아이명님의
1: 아,
0: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릴스라든가 짧은 영상에서 유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다가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쳐다보셔서요. 일본, 아는 일본 노래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셔서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멤버들은 다 그러면 한국 분이신데 그 노래를 하신 것만 마츠모토 님이셨나요?
0: 아, 네, 그다 같이 노래를 했고,
1: 아,
0: 일본어 노래는 네, 저만 했습니다.
2: 네.
1: 그러면 그 공주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학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버스킹 할때 일본 노래를 들려드리면 듣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0: 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아, 진짜 일본인이 하는 일본 노래다. 이런 식으로
1: 아,
0: 보셨던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2: 정말 이렇게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뭐 버스킹까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유학생활을 만끽하셨는데요. 이 마스모토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또 생활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어 어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었나요?
0: 네, 저는 사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변화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있고, 일본은 오래된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서로 장점이기도 하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느꼈고요. 또한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힘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안타깝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나 카페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0: 네, 저도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고, 오랜만에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한 거라서 되게 굉장히 많이 긴장됐지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들이 아직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로 끝이 아니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럼 여러분,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일본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 메달 수인 218개를 웃도는 성적을 목표로 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이번에 20회를 맞이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1958년의 도쿄대회와 1994년의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종목이 진행되며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5,000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본에서는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 선수단의 이노우에 코세이 단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히로시마 대회에 218개를 웃도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비 억제를 위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박시설의 일부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항구에 정박시킨 크루즈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모델 케이스로 삼을 생각입니다.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립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의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군사 거점을 정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 미국은 북극권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합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며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닐센 총리는 합의는 그린란드의 이익과 국제협조에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동일하게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등 일부 언론에 미국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린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이라며 영국적인 출입권과 기지 설치권 그리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18일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실무 만찬도 포함해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2025년 처음 열린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모태기 외상은 중요 광물과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촉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조선 대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18일 필리핀 당국의 선박과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충돌해 양측이 비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팔라완주 앞바다를 필리핀 당국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국의 선박과 충돌해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측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중국 해경국이 의도적으로 충돌해 필리핀인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의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 가속해 부딪혔다.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해상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지난 7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국과 필리핀군 승조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어 필리핀 측에 두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상에서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타이완의 연안 경비 당국이 500톤급 순시선을 처음으로 필리핀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의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순선은 퇴역한 500톤급 순시선 한 척을 필리핀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순선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있는 마샬 제도와 팔라우 등의 선박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외교 관계가 없는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순선은 앞으로도 해양 연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더욱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조사선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당국 선박 간의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유해 해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력 공격까지 가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수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연대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청은 미국 FBI 등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북조선의 지휘하에 있는 사이버 공격 조직의 활동을 밝혀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청이 18일 이름을 공표한 북조선의 사이버 공격 조직 워터플럼은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과 미국 FBI 등 여러 국가기관의 공동 수사를 통해 활동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각국의 IT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헤드헌팅 등을 가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기밀정보나 암호화폐를 훔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등의 해외에서 타인을 사칭해 IT와 시스템 개발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북조선이 이들의 수익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플럼이 관여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적어도 17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미군 주체로 9월 초까지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해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로부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대화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맨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그래?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聞きに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行きました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聞きに의
0: 원형은 동사
5: 聞く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聞きます에서
0: 마스를 뺀
5: 聞き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
0: 라고 한 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5: 服는
0: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5: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이죠.
0: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아,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 저희 하나카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한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올해 8월에 한국어를 배우는 참고서를 일본에서 출판하신 분입니다.
1: 네, 네이티브가 사용하고 있는 실전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을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한국어에 접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활동도 정력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을 공저로 출판하신 마츠모토 유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하나 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유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정말 대단히 환영합니다.
0: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마츠모토님에게 지금까지의 경력을 저희 청취자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겸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 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정부 GKS 장학생으로서 선발되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반 사단법인 코엔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토픽과 유학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역이나 번역, 다양한 한일 교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유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더군다나 이 한국어 책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출판하신 이 마츠모토 유키님에게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알려준 K-pop 그룹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못 했는데도 담당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수업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 한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독학하는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유학을 권해주신 뒤부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네, 아니 2년 사셨다고 하시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발음도 너무
2: 네.
0: 좋으신데.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근데 이 한국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웠나요? 좋은 무슨 공부방법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1: 네.

0: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들리는 소리나 상황을 바탕으로 표현을 주책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네. 저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끝나지 않으시고 일본에서 올 8월에 공저로 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 아,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0: 네. 이번 책은, 사전에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신조어와, 표현들을 담은 책인데요. 신조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 때, 처음 듣는 단어나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면 그게 신조어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힌트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실제로 써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네. 네. 정말 이 말 하나하나를 사전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이 말을 사용할 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감각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0: 네, 신조어는 뜻만 알아서는 자연스럽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같은 단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단순히 일본어 뜻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인이 그 표현을 쓸 때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사실은 이 교과서나 이 사전에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쓰는 이런 말들이 이제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이걸 모아서 더군다나 설명하고 소개까지 하는 책을 낸다면 엄청난 그 실력이신데 이런 어떤 것에서 이런 재미나 묘미를 느끼셨나요?
0: 네, 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보인다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책에 자만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시대 시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현대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까지 자만추라고 줄여버린다는 점이 신조어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만추를 하시나요?
0: 네, 저도 자만추입니다.
1: 네, 최애와의 자만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공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한국 공주대학 일반 대학원에 유학을 하신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유학을 하시고 왜 한국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0: 저는 2023년부터 유학을 시작했고요. 유학을 하고 싶어진 계기는 대학교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유학을 추천해 주신 게 처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해도 계속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해서 유학을 가지 못한 상태

0: 에서 토픽 6급을 취득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시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신 덕분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범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본주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는 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도 본주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 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그쪽으로 되게 유학을 가시는데,
0: 그렇죠.
1: 공주대학교로 가셨나? 아니, 물론 저는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0: 우와.
1: 공주대학이 교육학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공주로 가셔서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가신 거군요. 근데 이제
0: 네.
1: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공주라는 곳, 저도 사실은, 가보긴 했지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0: 네, 본주시는 백제 도시라서 역사와 지역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도시예요.
1: 네.
0: 공산성 같은 세계유산도 있고, 밤이 유명해서 밤파이나 밤라테, 밤막걸리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외국인 유학생은 꽤 있었지만 일본인은 많지 않았고, 제가 유학 한 당시에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유일한 일본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주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뭐 저는 본주에서 들었던 말을 빌려서 한 번도 안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1: 네.
0: 그만큼 다시 찾고 싶 퍼지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1: 네, 완전히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러면 이 공주에서 생활하셨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2: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본주 시내에서 버스킹이라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본주시 천연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침 참가자분들 중에 공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함께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타임 트래블을 주제로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일본 노래도 불렀는데요. 특히 한옥으로 둘러싼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공연했던 분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본주에서 몇번더 공연을 했습니다.
1: 아니,
0: 네.
1: 버스킹이라면 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인데 이게 보통은 굉장히 실력자들이 하는 건데 원래 노래를 그렇게 음악 활동 모르게 하셨나요?
0: 저는 음악 활동 같은 거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국으로 취재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였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3: 네. 그럼 버스킹 할 때는 일본 노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 노래를 하셨나요?
0: 네, 한국 노래도 해봤고, 일본 노래도 해봤습니다.
1: 아니, 근데 시주악이랑은 관악기가 대부분인데 연주하시다가 노래까지 하셔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3: 그 어떤 일본 노래를 혹시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2: 그때 제가 유학한 당시에 굉장히 유행되었던 그 아이명님의
3: 아,
2: 그
3: 네.
2: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3: 네.
2: 릴스라든가 짧은 영상에서 유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다가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쳐다보셨어요. 일본, 아는 일본 노래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셔서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그 멤버들은 다 그러면 한국 분이신데 그 노래를 하신 것만 마츠모토 님이셨나요?
2: 아, 네, 그다 같이 노래를 했고
3: 아,
2: 일본어 노래는 네, 저만 했습니다.
3: 그러면 그 공주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학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버스킹할 때 일본 노래를 들려드리면 듣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2: 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아, 진짜 일본인이 하는 일본 노래다. 이런 식으로
3: 아,
2: 보셨던 것
3: 네.
2: 같습니다. 네.
1: 정말 이렇게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뭐 버스킹까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유학생활을 만끽하셨는데요. 이 마스모토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또 생활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어 어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었나요?
2: 네, 저는 사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변화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있고, 일본은 오래된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서로 장점이기도 하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느꼈고요. 또한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힘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3: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안타깝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나 카페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2: 네, 저도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고, 오랜만에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한 거라서 되게 굉장히 많이 긴장됐지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들이 아직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로 끝이 아니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여러분,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 저희 하나카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한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올해 8월에 한국어를 배우는 참고서를 일본에서 출판하신 분입니다.
1: 네, 네이티브가 사용하고 있는 실전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을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한국어에 접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활동도 정력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을 공저로 출판하신 마츠모토 유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유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정말 대단히 환영합니다.
0: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마츠모토님에게 지금까지의 경력을 저희 청취자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겸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 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정부 GKS 장학생으로서 선발되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반 사단법인 코엔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토픽과 유학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역이나 번역, 다양한 한일 교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유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더군다나 이 한국어 책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출판하신 이 마츠모토 유키님에게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알려준 K-pop 그룹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못 했는데도 담당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수업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점도 한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독학하는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유학을 권해주신 뒤부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네, 아니 2년 사셨다고 하시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발음도 너무 좋으신데.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근데 이 한국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웠나요? 좋은 무슨 공부방법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1: 네. 처음에는 서점에서 책한 권을 사서 기본적인 문법을 독학했고요. 며칠로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서 하나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신조어로 얘기를 하자면, 최애라고 하죠. 최애가 올리는 글이나 메시지를 직접 번역하면서 모르는 표현을 하나씩 찾아봤고요. 특히 도움이 됐던 건, 최애가 나오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들리는 소리나 상황을 바탕으로 표현을 추측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저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끝나지 않으시고, 일본에서 올 8월에 공저로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 아,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1: 네. 이번 책은 사전에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신조어와 표현들을 담은 책인데요. 신조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를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때 처음 듣는 단어나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면 그게 신조어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힌트가 될수 있고 또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실제로 써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 네. 정말 이 말 하나하나를 사전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이 말을 사용할 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감각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1: 네, 신조어는 뜻만 알아서는 자연스럽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같은 단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단순히 일본어 뜻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인이 그 표현을 쓸 때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0: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사실은 이 교과서나 이 사전에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쓰는 이런 말들이 이제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이걸 모아서 더군다나 설명하고 소개까지 하는 책을 낸다면 엄청난 그 실력이신데 이런 어떤 것에서 이런 재미나 묘미를 느끼셨나요?
1: 네, 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보인다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책에 자만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시대 시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현대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까지 자만추라고 줄여버린다는 점이 신조어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만추를 하시나요?
1: 네, 저도 자만추입니다.
2: 네, 네, 최와의 자만추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공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한국 공주대학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신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유학을 하시고 왜 한국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1: 네, 저는 2023년부터 유학을 시작했고요. 유학을 하고 싶어진 계기는 대학교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유학을 추천해 주신 게 처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해도 계속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해서 유학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토픽 6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시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신 덕분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범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본주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는 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도 본주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0: 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그쪽으로 되게 유학을 가시는데 공주대학교로 가셨나? 아니 물론 저는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공주대학이 교육학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공주로 가셔서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가신 거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공주라는 곳 저도 사실은 가보긴 했지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1: 네, 본주시는 백제 도시라서 역사와 지역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도시예요. 공산성 같은 세계유산도 있고, 밤이 유명해서 밤파이나 밤라테, 밤막걸리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꽤 있었지만 일본인은 많지 않았고, 제가 유학한 당시에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유일한 일본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주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뭐 저는 본주에서 들었던 말을 빌려서 한 번도 안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다시 찾고 싶어지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0: 네, 완전히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이 공주에서 생활하셨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본주 시내에서 버스킹이라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본주시 청년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침 참가자분들 중에 공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함께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타임 드래블을 주제로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일본 노래도 불렀는데요. 특히 한옥으로 둘러싼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공연했던 분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본주에서 몇번더 공연을 했습니다.
0: 아니,
2: 네.
0: 버스킹이라면 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인데 이게 보통은 굉장히 실력자들이 하는 건데 원래 노래를 그렇게 음악 활동 모르게 하셨나요?
1: 저는 음악 활동 같은 거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국으로 취재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였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2: 네. 그럼 버스킹 할 때는 일본 노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 노래를 하셨나요?
1: 네, 한국 노래도 해봤고, 일본 노래도 해봤습니다.
2: 네.
0: 아니 근데
1: 네.
0: 취주악이랑은 관악기가 대부분인데 연주하시다가 노래까지 하셔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2: 네. 그 어떤 일본 노래를 혹시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네, 그때 제가 유학한 당시에 굉장히 유행되었던 그 아이명님의
2: 아,
1: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릴스라든가 짧은 영상에서 유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다가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쳐다보셨어요. 아는 일본 노래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셔서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그 멤버들은 다 그러면 한국 분이신데 그 노래를 하신 것만 마츠모토 님이셨나요?
1: 아, 네, 다 같이 노래를 했고, 일본어 노래는 네, 저만 했습니다.
2: 그러면 그 공주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학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버스킹할 때 일본 노래를 들려드리면 듣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1: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진짜 일본인이 하는 일본 노래다. 이런 식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0: 정말 이렇게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뭐 버스킹까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유학 생활을 만끽하셨는데요. 이 마스모토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또 생활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어 어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었나요?
1: 네, 저는 사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변화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있고, 일본은 오래된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서로 장점이기도 하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느꼈고요. 또한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힘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안타깝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나 카페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1: 네, 저도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고, 오랜만에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한 거라서 되게 굉장히 많이 긴장됐지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이 아직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로 끝이 아니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여러분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일본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 메달 수인 218개를 웃도는 성적을 목표로 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이번에 20회를 맞이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1958년의 도쿄대회와 1994년의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종목이 진행되며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5,000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본에서는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 선수단의 이노우에 코세이 단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히로시마 대회에 218개를 웃도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비 억제를 위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박시설의 일부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항구에 정박시킨 크루즈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모델 케이스로 삼을 생각입니다.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립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의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군사 거점을 정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 미국은 북극권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합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며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닐센 총리는 합의는 그린란드의 이익과 국제협조에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동일하게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등 일부 언론에 미국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린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이라며 영국적인 출입권과 기지 설치권, 그리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18일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실무 만찬도 포함해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2025년 처음 열린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모태기 외상은 중요 광물과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촉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조선 대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18일 필리핀 당국의 선박과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충돌해 양측이 비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의 이이지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팔라완주 앞바다를 필리핀 당국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국의 선박과 충돌해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측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중국 해경국이 의도적으로 충돌해 필리핀인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의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 가속해 부딪혔다.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해상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지난 7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국과 필리핀군 승조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어 필리핀 측에 두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상에서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타이완의 연안 경비 당국이 500톤급 순시선을 처음으로 필리핀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의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순선은 퇴역한 500톤급 순시선 한 척을 필리핀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순선은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있는 마샬 제도와 팔라우 등의 선박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외교 관계가 없는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순선은 앞으로도 해양 연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더욱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조사선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당국 선박 간의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유해 해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력 공격까지 가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수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연대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청은 미국 FBI 등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북조선의 지휘하에 있는 사이버 공격 조직의 활동을 밝혀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청이 18일 이름을 공표한 북조선의 사이버 공격 조직 워터플럼은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과 미국 FBI 등 여러 국가기관의 공동 수사를 통해 활동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각국의 IT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헤드헌팅 등을 가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기밀정보나 암호화폐를 훔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등의 해외에서 타인을 사칭해 IT와 시스템 개발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북조선이 이들의 수익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플럼이 관여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적어도 17억 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미군 주체로 9월 초까지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해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로부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대화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맨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미아가콘서트에대해말을합니다。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1: 하루상이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다행이네요。
1: 미아가촬영한피아니스트의사진을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많이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사진을보고깜짝놀라며
4: 아그래유키선
0: 어이거유키씨
1: 하루상의센서가탐의목소리에반응해볼이붉은빛으로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씨
1: 아그러니까사진에찍힌사람은탐이일본에서만나고싶다던유키였군요
0: 네두사람은신기한인연으로맺어져있는모양이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2: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배우면뭘했는지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피아노
0: 는피아노
5: 연주
0: 는연주
5: 피아노의연주
0: 는피아노연주라는뜻입니다그뒤에오는조사로뒤에이어지는동사의목적어를나타내고있죠
5: 聞きに
0: 는들으러라는뜻이고
5: 行きました
0: 는동사가다
5: 行く
0: 의정중한과거형이죠오늘의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갔어요라는표현입니다
5: 聞きに
0: 의원형은동사
5: 聞く
0: 듣다입니다그마스형
5: 聞きます
0: 에서마스를뺀
5: 聞き
0: 에니를붙여서가는목적을나타냅니다
1: 가는목적을말하려면동사의마스형에서마스를뺀다음에니를붙이면되는군요
0: 네그렇죠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듣는것이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
0: 라고한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붙은것이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밖에도뭘했는지에대해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どこに行きましたか？
2: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3: 服는
0: 옷,
3: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3: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3: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3: 가이의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3: 스시. 스시.
0: 먹다는
3: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3: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3: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3: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6: 写真을 たくさん 撮りました.
4: 見てください。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2: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미아가피아노연주를들으러간가마쿠라를소개해드리죠。
0: 가마쿠라는도쿄에서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 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 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 저희 하나카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한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으로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올해 8월에 한국어를 배우는 참고서를 일본에서 출판하신 분입니다.
1: 네, 네이티브가 사용하고 있는 실전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을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한국어에 접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 정말 다양한 활동도 정력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을 공저로 출판하신 마츠모토 유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하나 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유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정말 대단히 환영합니다.
0: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마츠모토님에게 지금까지의 경력을 저희 청취자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겸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 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정부 GKS 장학생으로서 선발되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반 사단법인 코엔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토픽과 유학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통역이나 번역, 다양한 한일 교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유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더군다나 이 한국어 책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출판하신 이 마츠모토 유키님에게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알려준 K-pop 그룹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 신청을 못했는데도 담당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수업을 몰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점도 한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독학하는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유학을 권해주신 뒤부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이나 문화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네, 아니 2년 사셨다고 하시는데 뭐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발음도 너무
1: 네.
0: 좋으신데.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근데 이 한국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웠나요? 좋은 무슨 공부방법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1: 네. 처음에는 서점에서 책한 권을 사서 기본적인 문법을 독학했고요. 며칠로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서 하나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신조어로 얘기를 하자면 최애라고 하죠. 최애가 올리는 글이나 메시지를 직접 번역하면서 모르는 표현을 하나씩 찾아봤고요. 특히 도움이 됐던 건, 최애가 나오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들리는 소리나 상황을 바탕으로 표현을 추측해보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저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금 끝나지 않으시고,

0: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힌트가 될수 있고, 또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실제로 써보면 한국인 친구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네. 정말 이말 하나하나를 사전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이 말을 사용할 때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감각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0: 네, 신조어는 뜻만 알아서는 자연스럽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같은 단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단순히 일본어 뜻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인이 그 표현을 쓸 때,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 예,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이 교과서나 이 사전에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쓰는 이런 말들이 이제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이걸 모아서 더군다나 설명하고 소개까지 하는 책을 낸다면 엄청난 그 실력이신데 이런 어떤 것에서 이런 재미나 묘미를 느끼셨나요?
0: 네, 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보인다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책에 자만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시대 시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현대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까지 자만추라고 줄여버린다는 점이 신조어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자만추를 하시나요?
0: 네, 저도 자만추입니다.
1: 네, 최애와의 자만추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공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한국공주대학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신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유학을 하시고 왜 한국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0: 네. 저는 2023년부터 유학을 시작했고요. 유학을 하고 싶어진 계기는 대학교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유학을 추천해 주신 게 처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해도 계속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는 계속해서 유학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토픽 6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면서 다시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신 덕분에 한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범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본주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는 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도 본주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그쪽으로 되게 유학을 가시는데,
0: 그렇죠.
2: 공주대학교로 가셨나? 아니, 물론 저는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공주대학이 교육학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알고 있는데요. 공주로 가셔서 좀 궁금했는데 지금 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가신 거군요.

0: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공주라는 곳 저도 사실은 가보긴 했지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1: 네, 본주시는 백제의 도시라서 역사와 지역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도시예요. 네. 공산성 같은 세계유산도 있고 밤이 유명해서 밤파이나 밤라테, 밤마컬리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꽤 있었지만 일본인은 많지 않았고 제가 유학한 당시에는 대학원에서는 제가 유일한 일본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주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세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본주에서 들었던 말을 빌려서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네. 다시 찾고 싶어지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0: 네, 완전히 홍보대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그러면 이 공주에서 생활하셨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1: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본주 시내에서 버스킹이라고 그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본주시 청년센터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마침 참가자분들 중에 공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 함께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타임 트래블을 주제로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일본 노래도 불렀는데요. 특히 한옥으로 둘러싼 공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이 공연했던 분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본주에서 몇 번 더 공연을 했습니다.
0: 아니 네. 버스킹이라면 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길거리 공연인데 이게 보통은 굉장히 실력자들이 하는 건데 원래 노래를 그렇게 음악 활동 모르게 하셨나요?
1: 저는 음악 활동 같은 거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국으로 취재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였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2: 네. 그럼 버스킹 할 때는 일본 노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한국 노래를 하셨나요?
1: 네, 그 한국 노래도 해봤고 일본 노래도 해봤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취주악이랑은 관악기가 대부분인데 연주하시다가 노래까지 하셔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2: 그 어떤 일본 노래를 혹시 부르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네, 그때 제가 유학한 당시에 굉장히 유행되었던 그 아이명님의 그 네.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가라는 노래가 굉장히 네. 릴스라든가 짧은 영상에서 유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다가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쳐다보셨어요. 일본, 아는 일본 노래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보셔서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 멤버들은 다 그러면 한국 분이신데 그 노래를 네. 하신 것만 마츠모토 님이셨나요?
1: 아, 네. 그 다 같이 노래를 했고 일본어 네. 노래는 네, 저만 했습니다.
2: 네. 그러면 그 공주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학생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버스킹 할 때 일본 노래를 들려드리면 그 분 듣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 주셨나요?
1: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진짜 일본인이 하는 일본 노래다 이런 식으로 보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0: 정말 이렇게 유학생활뿐만 아니라 뭐 버스킹까지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국의 유학생활을 만끽하셨는데요. 이 마츠모토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또 생활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 그리고 한국어 어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었나요?
1: 네, 저는 사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변화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있고 일본은 오래된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게 서로 장점이기도 하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느꼈고요. 또한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생활하면서 쌓이는 경험이 힘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아,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안타깝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하나카페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1: 네, 저도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고 오랜만에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한 거라서 굉장히 많이 긴장됐지만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들이 아직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로 끝이 아니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남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여러분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재즈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これ,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키키니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이키마시다는
0: 동사 가다
5: 이크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키키니 이키마시다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키키니의
0: 원형은 동사
5: 키크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키키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키키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0: 라고 한 뒤에
5: 이키마시다가
0: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키키니 이키마시다.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이키마시다.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服는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가우입니다.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3: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行きました.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아,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2: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는 일본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역대 대회 최다 메달 수인 218개를 웃도는 성적을 목표로 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이번에 20회를 맞이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1958년의 도쿄대회와 1994년의 히로시마 대회에 이어 32년 만에 세 번째입니다.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종목이 진행되며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5,000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일본에서는 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 선수단의 이노우에 코세이 단장은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한 히로시마 대회에 218개를 웃도는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비 억제를 위해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박시설의 일부를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항구에 정박시킨 크루즈선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 모델 케이스로 삼을 생각입니다.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립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SNS에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는 즉시 그린란드의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군사 거점을 정비하는 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덴마크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덴마크, 미국은 북극권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합의에 다음 주 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프레데릭센 총리는 합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며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0: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닐센 총리는 합의는 그린란드의 이익과 국제협조에서 우리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며 동일하게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NHK 등 일부 언론에 미국 대륙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린란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이라며 영국적인 출입권과 기지 설치권 그리고 상공을 통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일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우즈베키스탄의 사이도프 외무장관의 회담은 18일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실무 만찬도 포함해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2025년 처음 열린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연대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모태기 외상은 중요 광물과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촉진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조선 대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0: 필리핀과 중국이 대립 중인 남중국해 해역에서 18일 필리핀 당국의 선박과 중국 해경국의 선박이 충돌해 양측이 비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의 이이지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팔라완주 앞바다를 필리핀 당국의 선박이 항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국의 선박과 충돌해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측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중국 해경국이 의도적으로 충돌해 필리핀인 선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의 선박이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로 방향을 바꿔 가속해 부딪혔다. 책임은 필리핀 측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은 해상권익 침해와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는 지난 7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국과 필리핀군 승조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어 필리핀 측에 두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상에서의 사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타이완의 연안경비당국이 500톤급 순시선을 처음으로 필리핀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의 연안경비를 담당하는 해순선은 퇴역한 500톤급 순시선 한 척을 필리핀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순선은 타이완과 외교관계가 있는 마샬제도와 팔라우 등의 선박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외교관계가 없는 필리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순선은 앞으로도 해양연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더욱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조사선 등이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당국 선박 간의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필리핀의 순시선을 공여해 해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력 공격까지 가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수법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의 연대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경찰청은 미국 FBI 등과의 공동 수사를 통해 북조선의 지휘하에 있는 사이버 공격 조직의 활동을 밝혀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경찰청이 18일 이름을 공표한 북조선의 사이버 공격 조직 워터플럼은 조선노동당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과 미국 FBI 등 여러 국가기관의 공동 수사를 통해 활동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각국의 IT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헤드헌팅 등을 가장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기밀정보나 암호화폐를 훔치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구성원들이 일본 등의 해외에서 타인을 사칭해 IT와 시스템 개발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북조선이 이들의 수익을 자금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워터플럼이 관여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적어도 17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조직의 구체적인 수법과 대책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미군 주체로 9월 초까지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담화를 발표해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로부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이 대화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주펜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미아가콘서트에대해말을합니다。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1: 하루상이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다행이네요。
1: 미아가촬영한피아니스트의사진을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많이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사진을보고깜짝놀라며
4: 아그래유키선
0: 어이거유키씨
1: 하루상의센서가탐의목소리에반응해볼이붉은빛으로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씨
1: 아그러니까사진에찍힌사람은탐이일본에서만나고싶다던유키였군요
0: 네두사람은신기한인연으로맺어져있는모양이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2: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배우면뭘했는지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피아노
0: 는피아노
5: 연주
0: 는연주
5: 피아노의연주
0: 는피아노연주라는뜻입니다그뒤에오는조사로뒤에이어지는동사의목적어를나타내고있죠
5: 聞きに
0: 는들으러라는뜻이고
5: 行きました
0: 는동사가다
5: 行く
0: 의정중한과거형이죠오늘의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갔어요라는표현입니다
5: 聞きに
0: 의원형은동사
5: 聞く
0: 듣다입니다그마스형
5: 聞きます
0: 에서마스를뺀
5: 聞き
0: 에니를붙여서가는목적을나타냅니다
1: 가는목적을말하려면동사의마스형에서마스를뺀다음에니를붙이면되는군요
0: 네그렇죠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듣는것이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
0: 라고한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붙은것이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밖에도뭘했는지에대해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どこに行きましたか？
2: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도코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3: 服는
0: 옷,
3: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3: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3: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3: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3: 스시. 스시.
0: 먹다는
3: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3: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3: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3: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지인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